떠내는 파스. 앙구알로 앙구알로 파누 안했지요. 스는 나르가든나 스는 나르가든나 근달 부수 맞다 말해 도와겠러나 말해 도와겠러나 파누 የምርተ ኳሹን እኛ ስናውቀው ዝናር በቅፌን ማንደ ባለቀው ማንደ ባለቀው ፋኖ ወዘት በይ ልቤ እንደ ጀበና አልወጣልሽም የጦር ባፈና